0: 아니면 이 꼬리가 돌아보간다. 엄마 엄마.
1: You're listening to CJMR, the voice of the city, a division of White Oaks Communications.